정대 너 좀 위험해 넌 그냥 연애 말했잖아 들었어 하늘로 올라가 올라가 The fuck it 추석 난 널 믿었어 나의 목소리 나의 헤게모니 1부터 10까지 착각 내가 키웠어 나 온 세상에 내 초위 올려다 놓으시 큰 데서 놀아 I ain't feeling low shit Under CD 아님 TV You can see me in Venus